0: 지금 고등학교 보내 주시면.
1: 15-25, we have been encamped by fire while staging, no visual contact.